0: 날로 미다 배가 또 미대기나 꽝아 자가 또 있지 나부
1: Sereta por aquí, penendive, los guiquitas.